안녕하십니까. 감사합니다. 한국의 팝스 듀오ですよ. AKMU と書いてね, 악뮤 って言うんだって. 악뮤. Paradise of Rumors. ね. あ、また歌い出しちゃった. 안녕하십니까. 돋보기 주세요. 계산 주세요. 他なんか言えるかな。時刻は6時49分。